0: 公主你过奖啦。
1: 系呢，萧郎，你嘅箫的确系吹得出神入化啦。但系箫系边个始创嘅？吹箫人凤又系边个发起嘅呢？咁你知唔知啊？
0: 我
1: 萧郎，我睇你都系答唔出噶啦。
0: 唉，公主你听我讲。